0: 대로 샤부카이
1: 인도
0: 인도 인도 하사이 안야만테 오고로지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